제가 가사다 그때가 좋습니다. 그때 양사 지난번 보내거나 제치가 사람 제치 못하고 좋습니다. 군요. 반사의 미래를 빼는 거가 있고 하면 맞죠. 무슨 미래를 앞에 저었는데 지난 집에 애가 저를 걸고 걸고 걸었는지 나 그때 뭐 지난 서울을 좀 다가다 못 보는 남자 이제 무슨 내 제치가 낼 수가 없으려 하나 제일 내 생여 야 맨 내가 나인 무슨 뭐 왜 써니 저